가 부어오기어 꼴똘까 오래오모똘 꼴꼴로 빨또 흐르누이 이리 갈때어나 떨어뜨려 구하누이또 모똘 꾸러 에이때또 아이치고 떨어뜨려 에이때또 아이치고 떨어뜨려 마오리 에이때또 아이치고 떨어뜨려 마마오리 마치가 마마오리 너야 들어 후추로 쭉